0: 사냐구나. 우리 약속 사냐구나.
1: 에이, I don't know.
0: 메라세.
1: But I don't know no me so.
0: Yes.
1: I never want to eat. I don't know no me so.
2: 아무튼이
3: 라이트
0: Brighter. Miracle. Gloria to Tanya.

사람이 뜨거워져야 수만 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

당신의 뒤남에 호산이야 어떻게 이 프리머리 산트리는 그냥 호세 왠지 오비아를 하모다 이제 오미야 우지에미 에베사는 카치로서 엔냐오나 냐미드오 에베샤시 냐미 오니오 하모다 엄마 오니야 앵그로포뇽